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6월 23일은 20만 명 이상이 숨진 오키나와 전으로부터 81년째가 되는 위령의 날입니다. 전멸자를 추모하고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새로 다지는 하루가 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에서는 격렬한 지상전으로 주민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숨져 현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구 일본군의 조직적인 전투가 끝난 것으로 여겨지는 6월 23일을 위령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토만시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에서는 23일 전멸자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현내 싱크탱크 조사에 따르면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현민의 비율은 전체의 8%를 밑도는 것으로 보여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 가족이 증언을 전하는 경우나 친족의 경험이나 현지 역사를 직접 조사하는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오키나와 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등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내에는 여전히 일본에 있는 미군 전용 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어 현민의 생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안보를 동반한 오키나와의 역할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지 문제를 포함한 평화 학습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들은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에 따른 첫 고위급 협상이 21일부터 22일에 걸쳐 스위스 비루겐슈토크에서 열렸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감시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위한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의 확실한 종결을 위한 조정조직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 미국 대표단을 이끈 벤스 부통령은 22일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대신 제재 대상으로 해온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등에 대해 생산과 운송 판매를 60일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방송은 22일 스위스에서의 협상에 대해 잘 아는 이란 당국자의 이야기로 이번 18시간 협상에서 핵 문제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한 뒤 어떠한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영방송은 외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로서 이란과 IAEA의 협력은 기존의 틀에 따라

0: 따라 의회 법령과 최고안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사찰관의 수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여정은 멀다는 인식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실무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지 초점입니다.
1: 스타머 영국 총리가 22일 총리 관저 앞에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후임 당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 버넘 하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스타머 총리의 사임 결정에 대해 그의 결정은 이행의 시작이다 라고 한 뒤, 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입후보할 것이라며 당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버넘 씨는 지난 2001년부터 16년간 하원 의원을 지냈으며 한때 보건장관 등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맨체스터 시장에 취임해 높은 평가를 받아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등 지명도를 올려 지난주 의회 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국정에 복귀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한 후 스타머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이 커졌고 보건장관을 사임한 스트리팅 씨가 당대표 선거에 의혹을 나타냈었지만 22일 버넘 씨를 지지하며 자신은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여러 미디어는 버넘 씨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위해 22일부터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 주변의 비산에 있는 대량의 잔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는 원전 사고가 발생해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모두 392개의 핵연료가 남아 있어 도쿄전력은 트러블 등에 의해 냉각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부지 내에 있는 보다 냉각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로 옮길 계획입니다.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내기 위해서는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가 있는 최상층의 플로어의 비산에 있는 잔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도쿄전력에 따르면 22일 오후부터 작업원이 현장에 새로 설치된 크레인 등을 원격으로 조작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거 작업 중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경보가 울릴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며 방사성 물질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해 최상층에 살수할 계획입니다. 1호기의 최상층에는 약 1,200톤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쿄전력은 제거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도부터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낼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4호기는 2014년, 3호기는 2021년까지 연료 저장 수조에서 빼내는 작업이 끝났고, 2호기에서는 6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몰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DNA 감정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양국이 각각 유골의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을 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희생됐으며 지금까지 시민단체 조사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골에 대해 일한 양국 정부는 지난달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감정한 뒤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DNA 감정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의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유골에서 샘플을 채취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샘플을 가지고 귀국했으며 앞으로 일한 양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해 유족의 DNA형과 대조함으로써 신원을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한 양국

정부는 모두 80명 이상의 희생자 유족의 DNA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하이.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おそば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의
0: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에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1: 료코 ですか?
2: 여행이에요?
0: 료코는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1: はい. あちこち 旅行しています.
2: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0: はい.는 네.
3: あちこち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旅行しています.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2: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3: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보시죠. 일본어는
3: 니혼고, 니혼고입니다.
0: 공부하다는
3: 벤쿄스루,
0: 태형은
3: 벤쿄시데, 벤쿄시데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1: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3: 仕事, 仕事.
0: 하다는
3: する.
0: 태형은
3: して,
0: して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2: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3: 히토츠,
2: 둘,
3: 후타츠,
2: 셋,
3: 미츠,
2: 넷,
3: 요츠,
2: 다섯,
3: 이츠츠.
2: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3: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3: 오소바 후타츠 오네가이시마스.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6: 하이.
5: 日本へは観光ですか?
6: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それは素晴らしいね。お待たせしました。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2: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 있죠.
0: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2: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0: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2: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6월 23일은 20만 명 이상이 숨진 오키나와 전으로부터 81년째가 되는 위령의 날입니다. 전멸자를 추모하고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새로 다지는 하루가 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에서는 격렬한 지상전으로 주민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숨져 현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구 일본군의 조직적인 전투가 끝난 것으로 여겨지는 6월 23일을 위령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토만시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에서는 23일 전멸자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현내 싱크탱크 조사에 따르면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현민의 비율은 전체의 8%를 밑도는 것으로 보여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 가족이 증언을 전하는 경우나 친족의 경험이나 현지 역사를 직접 조사하는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오키나와 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등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내에는 여전히 일본에 있는 미군 전용 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어 현민의 생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안보를 동반한 오키나와의 역할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지 문제를 포함한 평화 학습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들은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에 따른 첫 고위급 협상이 21일부터 22일에 걸쳐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열렸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감시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위한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의 확실한 종결을 위한 조정조직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 미국 대표단을 이끈 벤스 부통령은 22일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대신 제재 대상으로 해온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등에 대해 생산과 운송 판매를 60일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방송은 22일 스위스에서의 협상에 대해 잘 아는 이란 당국자의 이야기로 이번 18시간 협상에서 핵 문제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한 뒤 어떠한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영방송은 외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로서 이란과 IAEA의 협력은 기존의 틀에 따라 의회 법령과 최고안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사찰관의 수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여정은 멀다는 인식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실무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지 초점입니다.
0: 스타머 영국 총리가 22일 총리 관저 앞에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후임 당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 버넘 하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스타머 총리의 사임 결정에 대해 그의 결정은 이행의 시작이다 라고 한 뒤 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입후보할 것이라며 당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버넘 씨는 지난 2001년부터 16년간 하원 의원을 지냈으며 한때 보건장관 등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맨체스터 시장에 취임해 높은 평가를 받아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등 지명도를 올려 지난주 의회 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국정에 복귀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한 후 스타머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이 커졌고 보건장관을 사임한 스트리팅 씨가 당대표 선거에 의욕을 나타냈었지만 22일 버넘 씨를 지지하며 자신은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여러 미디어는 버넘 씨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위해 22일부터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 주변에 비산해 있는 대량의 잔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는 원전 사고가 발생해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모두 392개의 핵연료가 남아있어 도쿄전력은 트러블 등에 의해 냉각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부지 내에 있는 보다 냉각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로 옮길 계획입니다.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내기 위해서는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가 있는 최상층의 플로어에 비산해 있는 잔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도쿄전력에 따르면 22일 오후부터 작업원이 현장에 새로 설치된 크레인 등을 원격으로 조작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거 작업 중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경보가 울릴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며 방사성 물질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해 최상층에 살수할 계획입니다. 1호기의 최상층에는 약 1,200톤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쿄전력은 제거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도부터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낼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4호기는 2014년, 3호기는 2021년까지 연료 저장 수조에서 빼내는 작업이 끝났고 2호기에서는 6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DNA 감정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양국이 각각 유골의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을 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희생됐으며 지금까지 시민단체 조사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골에 대해 일한 양국 정부는 지난달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감정한 뒤 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DNA 감정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의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유골에서 샘플을 채취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샘플을 가지고 귀국했으며 앞으로 일한 양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해 유족의 DNA형과 대조함으로써 신원을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한 양국 정부는 모두 80명 이상의 희생자 유족의 DNA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하이.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おそば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의
0: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의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5: 旅行은
0: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6: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5: はい는
0: 네,
5: 아치코치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아치코치 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보시죠. 일본어는
5: 日本語, 日本語입니다.
0: 공부하다는
5: 勉強する,
0: 태형은
5: 勉強して, 勉強して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6: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5: 仕事, 仕事.
0: 하다는
5: する,
0: 태형은
5: して,
0: して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1: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5: 히토츠,
1: 둘,
5: 후타츠,
1: 셋,
5: 미츠,
1: 넷,
5: 요츠,
1: 다섯,
5: 이츠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1つ 2つ 3つ 4つ 5つ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5: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5: 오소바 2つ お願いし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1: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이 있죠.
0: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1: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0: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6월 23일은 20만 명 이상이 숨진 오키나와 전으로부터 81년째가 되는 위령의 날입니다. 전몰자를 추모하고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새로 다지는 하루가 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에서는 격렬한 지상전으로 주민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숨져 현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구 일본군의 조직적인 전투가 끝난 것으로 여겨지는 6월 23일을 위령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토만시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에서는 23일 전몰자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현내 싱크탱크 조사에 따르면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현민의 비율은 전체의 8%를 밑도는 것으로 보여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 가족이 증언을 전하는 경우나 친족의 경험이나 현지 역사를 직접 조사하는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오키나와 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등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내에는 여전히 일본에 있는 미군 전용 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어 현민의 생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안보를 동반한 오키나와의 역할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지 문제를 포함한 평화 학습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들은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에 따른 첫 고위급 협상이 21일부터 22일에 걸쳐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열렸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감시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위한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의 확실한 종결을 위한 조정조직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 미국 대표단을 이끈 벤스 부통령은 22일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대신 제재 대상으로 해온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등에 대해 생산과 운송 판매를 60일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방송은 22일 스위스에서의 협상에 대해 잘 아는 이란 당국자의 이야기로 이번 18시간 협상에서 핵 문제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한 뒤 어떠한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영방송은 외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로서 이란과 IAEA의 협력은 기존의 틀에 따라 의회 법령과 최고안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사찰관의 수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여정은 멀다는 인식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실무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지 초점입니다.
0: 스타머 영국 총리가 22일 총리 관저 앞에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후임 당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 버넘 하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스타머 총리의 사임 결정에 대해 그의 결정은 이행의 시작이다 라고 한 뒤 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입후보할 것이라며 당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버넘 씨는 지난 2001년부터 16년간 하원 의원을 지냈으며 한때 보건장관 등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맨체스터 시장에 취임해 높은 평가를 받아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등 지명도를 올려 지난주 의회 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국정에 복귀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한 후 스타머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이 커졌고 보건장관을 사임한 스트리팅 씨가 당대표 선거에 의욕을 나타냈었지만 22일 버넘 씨를 지지하며 자신은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여러 미디어는 버넘 씨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위해 22일부터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 주변에 비산해 있는 대량의 잔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는 원전 사고가 발생해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모두 392개의 핵연료가 남아있어 도쿄전력은 트러블 등에 의해 냉각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부지 내에 있는 보다 냉각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로 옮길 계획입니다.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내기 위해서는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가 있는 최상층의 플로어에 비산해 있는 잔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도쿄전력에 따르면 22일 오후부터 작업원이 현장에 새로 설치된 크레인 등을 원격으로 조작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거 작업 중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경보가 울릴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며 방사성 물질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해 최상층에 살수할 계획입니다. 1호기의 최상층에는 약 1200톤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쿄전력은 제거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도부터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낼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4호기는 2014년, 3호기는 2021년까지 연료 저장 수조에서 빼내는 작업이 끝났고 2호기에서는 6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DNA 감정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양국이 각각 유골의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을 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숨을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희생됐으며 지금까지 시민단체 조사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골에 대해 일한 양국 정부는 지난달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감정한 뒤 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DNA 감정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의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유골에서 샘플을 채취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샘플을 가지고 귀국했으며 앞으로 일한 양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해 유족의 DNA형과 대조함으로써 신원을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한 양국 정부는 모두 80명 이상의 희생자 유족의 DNA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
0: 의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에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5: 旅行은
0: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6: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5: はい는
0: 네,
5: 아치코치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아치코치 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 보시죠. 일본어는
5: 니혼고
0: 니혼고입니다. 공부하다는
5: 勉強する.
0: 태형은
5: 勉強して 勉強して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6: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5: 仕事 仕事
0: 하다는
5: する
0: 태형은
5: して して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1: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5: 히토츠,
1: 둘,
5: 후타츠,
1: 셋,
5: 미츠,
1: 넷,
5: 요츠,
1: 다섯,
5: 이츠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5: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5: 오소바 후타츠 오네가이시마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3: 하이.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カイト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1: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 있죠.
0: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1: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0: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6월 23일은 20만 명 이상이 숨진 오키나와 전으로부터 81년째가 되는 위령의 날입니다. 전멸자를 추모하고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새로 다지는 하루가 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에서는 격렬한 지상전으로 주민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숨져 현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구 일본군의 조직적인 전투가 끝난 것으로 여겨지는 6월 23일을 위령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토만시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에서는 23일 전멸자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현내 싱크탱크 조사에 따르면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현민의 비율은 전체의 8%를 밑도는 것으로 보여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 가족이 증언을 전하는 경우나 친족의 경험이나 현지 역사를 직접 조사하는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오키나와 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등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내에는 여전히 일본에 있는 미군 전용 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어 현민의 생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안보를 동반한 오키나와의 역할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지 문제를 포함한 평화 학습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들은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에 따른 첫 고위급 협상이 21일부터 22일에 걸쳐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열렸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감시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위한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의 확실한 종결을 위한 조정조직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 미국 대표단을 이끈 벤스 부통령은 22일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대신 제재 대상으로 해온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등에 대해 생산과 운송 판매를 60일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방송은 22일 스위스에서의 협상에 대해 잘 아는 이란 당국자의 이야기로 이번 18시간 협상에서 핵 문제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한 뒤 어떠한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영방송은 외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로서 이란과 IAEA의 협력은 기존의 틀에 따라 의회 법령과 최고안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사찰관의 수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여정은 멀다는 인식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실무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지 초점입니다.
0: 스타머 영국 총리가 22일 총리 관저 앞에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후임 당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 버넘 하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스타머 총리의 사임 결정에 대해 그의 결정은 이행의 시작이다 라고 한 뒤 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입후보할 것이라며 당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버넘 씨는 지난 2001년부터 16년간 하원 의원을 지냈으며 한때 보건장관 등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맨체스터 시장에 취임해 높은 평가를 받아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등 지명도를 올려 지난주 의회 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국정에 복귀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한 후 스타머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이 커졌고 보건장관을 사임한 스트리팅 씨가 당대표 선거에 의욕을 나타냈었지만 22일 버넘 씨를 지지하며 자신은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여러 미디어는 버넘 씨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위해 22일부터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 주변에 비산해 있는 대량의 잔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는 원전 사고가 발생해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모두 392개의 핵연료가 남아있어 도쿄전력은 트러블 등에 의해 냉각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부지 내에 있는 보다 냉각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로 옮길 계획입니다.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내기 위해서는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가 있는 최상층의 플로어에 비산해 있는 잔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도쿄전력에 따르면 22일 오후부터 작업원이 현장에 새로 설치된 크레인 등을 원격으로 조작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거 작업 중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경보가 울릴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며 방사성 물질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해 최상층에 살수할 계획입니다. 1호기의 최상층에는 약 1,200톤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쿄전력은 제거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도부터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낼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4호기는 2014년, 3호기는 2021년까지 연료 저장 수조에서 빼내는 작업이 끝났고 2호기에서는 6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DNA 감정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양국이 각각 유골의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을 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한 양국 정부는 모두 80명 이상의 희생자 유족의 DNA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충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하이.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おそば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의
0: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의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이해를 들어보시죠.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6월 23일은 20만 명 이상이 숨진 오키나와 전으로부터 81년째가 되는 위령의 날입니다. 전몰자를 추모하고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새로 다지는 하루가 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에서는 격렬한 지상전으로 주민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숨져 현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구 일본군의 조직적인 전투가 끝난 것으로 여겨지는 6월 23일을 위령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토만시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에서는 23일 전몰자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현내 싱크탱크 조사에 따르면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현민의 비율은 전체의 8%를 밑도는 것으로 보여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 가족이 증언을 전하는 경우나 친족의 경험이나 현지 역사를 직접 조사하는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오키나와 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등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내에는 여전히 일본에 있는 미군 전용 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어 현민의 생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안보를 동반한 오키나와의 역할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지 문제를 포함한 평화 학습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들은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에 따른 첫 고위급 협상이 21일부터 22일에 걸쳐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열렸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감시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위한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의 확실한 종결을 위한 조정조직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 미국 대표단을 이끈 벤스 부통령은 22일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대신 제재 대상으로 해온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등에 대해 생산과 운송 판매를 60일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 방송은 22일 스위스에서의 협상에 대해 잘 아는 이란 당국자의 이야기로 이번 18시간 협상에서 핵 문제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한 뒤 어떠한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영 방송은 외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로서 이란과 IAEA의 협력은 기존의 틀에 따라 의회 법령과 최고 안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사찰관의 수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여정은 멀다는 인식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실무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지 초점입니다.
0: 스타머 영국 총리가 22일 총리 관저 앞에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후임 당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 버넘 하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스타머 총리의 사임 결정에 대해 그의 결정은 이행의 시작이다 라고 한 뒤 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입후보할 것이라며 당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버넘 씨는 지난 2001년부터 16년간 하원 의원을 지냈으며 한때 보건장관 등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맨체스터 시장에 취임해 높은 평가를 받아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등 지명도를 올려 지난주 의회 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국정에 복귀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한 후 스타머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이 커졌고 보건장관을 사임한 스트리팅 씨가 당대표 선거에 의욕을 나타냈었지만 22일 버넘 씨를 지지하며 자신은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여러 미디어는 버넘 씨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위해 22일부터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 주변의 비산에 있는 대량의 잔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는 원전 사고가 발생해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모두 392개의 핵연료가 남아있어 도쿄전력은 트러블 등에 의해 냉각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부지 내에 있는 보다 냉각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로 옮길 계획입니다.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내기 위해서는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가 있는 최상층의 플로어의 비산에 있는 잔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도쿄전력에 따르면 22일 오후부터 작업원이 현장에 새로 설치된 크레인 등을 원격으로 조작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거 작업 중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경보가 울릴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며 방사성 물질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해 최상층에 살수할 계획입니다. 1호기의 최상층에는 약 1200톤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쿄전력은 제거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도부터 1호기의 연료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낼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4호기는 2014년, 3호기는 2021년까지 연료저장 수조에서 빼내는 작업이 끝났고 2호기에서는 6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 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DNA 감정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양국이 각각 유골의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을 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희생됐으며 지금까지 시민단체 조사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골에 대해 일한 양국 정부는 지난달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감정한 뒤 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DNA 감정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의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유골에서 샘플을 채취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샘플을 가지고 귀국했으며 앞으로 일한 양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해 유족의 DNA형과 대조함으로써 신원을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한 양국 정부는 모두 80명 이상의 희생자 유족의 DNA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하이.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おそば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이마스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의
0: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이마스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에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6월 23일은 20만 명 이상이 숨진 오키나와 전으로부터 81년째가 되는 위령의 날입니다. 전멸자를 추모하고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새로 다지는 하루가 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에서는 격렬한 지상전으로 주민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숨져 현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구 일본군의 조직적인 전투가 끝난 것으로 여겨지는 6월 23일을 위령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토만시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에서는 23일 전멸자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현내 싱크탱크 조사에 따르면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현민의 비율은 전체의 8%를 밑도는 것으로 보여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 가족이 증언을 전하는 경우나 친족의 경험이나 현지 역사를 직접 조사하는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오키나와 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등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내에는 여전히 일본에 있는 미군 전용 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어 현민의 생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안보를 동반한 오키나와의 역할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지 문제를 포함한 평화 학습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들은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에 따른 첫 고위급 협상이 21일부터 22일에 걸쳐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열렸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감시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위한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의 확실한 종결을 위한 조정조직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 미국 대표단을 이끈 벤스 부통령은 22일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대신 제재 대상으로 해온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등에 대해 생산과 운송 판매를 60일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방송은 22일 스위스에서의 협상에 대해 잘 아는 이란 당국자의 이야기로 이번 18시간 협상에서 핵 문제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한 뒤 어떠한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영방송은 외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로서 이란과 IAEA의 협력은 기존의 틀에 따라 의회 법령과 최고안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사찰관의 수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여정은 멀다는 인식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실무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지 초점입니다.
0: 스타머 영국 총리가 22일 총리 관저 앞에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후임 당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총리 후보

0: 후보로 거론된 버넘 하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스타머 총리의 사임 결정에 대해 그의 결정은 이행의 시작이다 라고 한 뒤 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입후보할 것이라며 당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버넘 씨는 지난 2001년부터 16년간 하원 의원을 지냈으며 한때 보건장관 등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맨체스터 시장에 취임해 높은 평가를 받아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등 지명도를 올려 지난주 의회 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국정에 복귀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한 후 스타머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이 커졌고 보건장관을 사임한 스트리팅 씨가 당대표 선거에 의욕을 나타냈었지만 22일 버넘 씨를 지지하며 자신은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여러 미디어는 버넘 씨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위해 22일부터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 주변에 비산해 있는 대량의 잔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는 원전 사고가 발생해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모두 392개의 핵연료가 남아 있어 도쿄전력은 트러블 등에 의해 냉각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부지 내에 있는 보다 냉각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로 옮길 계획입니다.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내기 위해서는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가 있는 최상층의 플로어에 비산해 있는 잔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도쿄전력에 따르면 22일 오후부터 작업원이 현장에 새로 설치된 크레인 등을 원격으로 조작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거 작업 중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경보가 울릴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며 방사성 물질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해 최상층에 살수할 계획입니다. 1호기의 최상층에는 약 1,200톤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쿄전력은 제거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도부터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낼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4호기는 2014년, 3호기는 2021년까지 연료 저장 수조에서 빼내는 작업이 끝났고, 2호기에서는 6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DNA 감정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양국이 각각 유골의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을 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의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희생됐으며, 지금까지 시민단체 조사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골에 대해 일한 양국 정부는 지난달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감정한 뒤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DNA 감정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의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유골에서 샘플을 채취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샘플을 가지고 귀국했으며 앞으로 일한 양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해 유족의 DNA형과 대조함으로써 신원을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한 양국 정부는 모두 80명 이상의 희생자 유족의 DNA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하이.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おそば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이마스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의
0: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이마스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에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5: 旅行은
0: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6: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5: はい는
0: 네,
5: 아치코치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아치코치 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보시죠. 일본어는
5: 日本語, 日本語입니다.
0: 공부하다는
5: 勉強する,
0: 태형은
5: 勉強して, 勉強して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6: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5: 仕事, 仕事.
0: 하다는
5: する.
0: 태형은
5: して,
0: して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1: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5: 히토츠,
1: 둘,
5: 후타츠,
1: 셋,
5: 미츠,
1: 넷,
5: 요츠,
1: 다섯,
5: 이츠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5: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5: 오소바 후타츠 오네가이시마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3: 하이.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4: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それは素晴らしいね。お待たせしました。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1: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 있죠.
0: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1: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0: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6월 23일은 20만 명 이상이 숨진 오키나와 전으로부터 81년째가 되는 위령의 날입니다. 전멸자를 추모하고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새로 다지는 하루가 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에서는 격렬한 지상전으로 주민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숨져 현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구 일본군의 조직적인 전투가 끝난 것으로 여겨지는 6월 23일을 위령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토만시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에서는 23일 전멸자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현내 싱크탱크 조사에 따르면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현민의 비율은 전체의 8%를 밑도는 것으로 보여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 가족이 증언을 전하는 경우나 친족의 경험이나 현지 역사를 직접 조사하는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오키나와 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등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내에는 여전히 일본에 있는 미군 전용 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어 현민의 생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안보를 동반한 오키나와의 역할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지 문제를 포함한 평화 학습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들은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에 따른 첫 고위급 협상이 21일부터 22일에 걸쳐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열렸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감시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위한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의 확실한 종결을 위한 조정조직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 미국 대표단을 이끈 벤스 부통령은 22일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대신 제재 대상으로 해온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등에 대해 생산과 운송 판매를 60일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방송은 22일 스위스에서의 협상에 대해 잘 아는 이란 당국자의 이야기로 이번 18시간 협상에서 핵 문제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한 뒤 어떠한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영방송은 외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로서 이란과 IAEA의 협력은 기존의 틀에 따라 의회 법령과 최고안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사찰관의 수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여정은 멀다는 인식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실무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지 초점입니다.
0: 스타머 영국 총리가 22일 총리 관저 앞에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후임 당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총리 후보

0: 후보로 거론된 버넘 하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스타머 총리의 사임 결정에 대해 그의 결정은 이행의 시작이다 라고 한 뒤 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입후보할 것이라며 당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버넘 씨는 지난 2001년부터 16년간 하원 의원을 지냈으며 한때 보건장관 등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맨체스터 시장에 취임해 높은 평가를 받아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등 지명도를 올려 지난주 의회 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국정에 복귀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한 후 스타머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이 커졌고 보건장관을 사임한 스트리팅 씨가 당대표 선거에 의욕을 나타냈었지만 22일 버넘 씨를 지지하며 자신은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여러 미디어는 버넘 씨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위해 22일부터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 주변에 비산해 있는 대량의 잔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는 원전 사고가 발생해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모두 392개의 핵연료가 남아 있어 도쿄전력은 트러블 등에 의해 냉각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부지 내에 있는 보다 냉각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로 옮길 계획입니다.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내기 위해서는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가 있는 최상층의 플로어에 비산해 있는 잔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도쿄전력에 따르면 22일 오후부터 작업원이 현장에 새로 설치된 크레인 등을 원격으로 조작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거 작업 중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경보가 울릴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며 방사성 물질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해 최상층에 살수할 계획입니다. 1호기의 최상층에는 약 1,200톤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쿄전력은 제거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도부터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낼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4호기는 2014년, 3호기는 2021년까지 연료 저장 수조에서 빼내는 작업이 끝났고, 2호기에서는 6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DNA 감정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양국이 각각 유골의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을 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의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희생됐으며, 지금까지 시민단체 조사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골에 대해 일한 양국 정부는 지난달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감정한 뒤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DNA 감정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의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유골에서 샘플을 채취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샘플을 가지고 귀국했으며 앞으로 일한 양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해 유족의 DNA형과 대조함으로써 신원을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한 양국 정부는 모두 80명 이상의 희생자 유족의 DNA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勉強して입니다.
1: 자, 말해 보세요.
2: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1: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0: 仕事 仕事
1: 하다는
0: する
1: 태형은
0: して して
1: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1: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4: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0: 히토츠,
4: 둘,
0: 후타츠,
4: 셋,
0: 미츠,
4: 넷,
0: 요츠,
4: 다섯,
0: 이츠츠.
4: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1: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0: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1: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0: 오소바 후타츠 오네가이시마스.
4: 잘 따라하셨어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6: 하이.
5: 日本へは観光ですか？
6: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7: それは素晴らしいね。
6: お待たせしました。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4: 이어서カイトへ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4: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 있죠.
1: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4: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1: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4: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
0: 의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의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5: 旅行은
0: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6: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5: はい.는
0: 네.
5: あちこち.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 보시죠. 일본어는
5: 니혼고
0: 니혼고입니다. 공부하다는
5: 勉強する.
0: 태형은
5: 勉強して. 勉強して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6: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5: 仕事 仕事
0: 하다는
5: する
0: 태형은
5: して して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1: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5: 히토츠,
1: 둘,
5: 후타츠,
1: 셋,
5: 미츠,
1: 넷,
5: 요츠,
1: 다섯,
5: 이츠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1つ 2つ 3つ 4つ 5つ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5: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5: 오소바 2つ お願いし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そば3つ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7: 食いしん坊 카이토니 오마카세.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1: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이 있죠.
0: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1: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0: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6월 23일은 20만 명 이상이 숨진 오키나와 전으로부터 81년째가 되는 위령의 날입니다. 전멸자를 추모하고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새로 다지는 하루가 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에서는 격렬한 지상전으로 주민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숨져 현민 4명 중 1명이 목숨을

0: 현지 역사를 직접 조사하는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오키나와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등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내에는 여전히 일본에 있는 미군 전용 시설의 약 70%가 집중돼 있어 현민의 생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안보를 동반한 오키나와의 역할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지 문제를 포함한 평화 학습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오키나와 전 경험자들은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각서에 따른 첫 고위급 협상이 21일부터 22일에 걸쳐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열렸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감시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위한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의 확실한 종결을 위한 조정조직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 미국 대표단을 이끈 벤스 부통령은 22일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대신 제재 대상으로 해온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등에 대해 생산과 운송 판매를 60일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방송은 22일 스위스에서의 협상에 대해 잘 아는 이란 당국자의 이야기로 이번 18시간 협상에서 핵 문제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한 뒤 어떠한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영방송은 외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로서 이란과 IAEA의 협력은 기존의 틀에 따라 의회 법령과 최고안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사찰관의 수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여정은 멀다는 인식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실무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지 초점입니다.
0: 스타머 영국 총리가 22일 총리 관저 앞에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후임 당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 버넘 하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스타머 총리의 사임 결정에 대해 그의 결정은 이행의 시작이다 라고 한 뒤 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입후보할 것이라며 당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버넘 씨는 지난 2001년부터 16년간 하원 의원을 지냈으며 한때 보건장관 등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맨체스터 시장에 취임해 높은 평가를 받아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등 지명도를 올려 지난주 의회 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국정에 복귀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한 후 스타머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이 커졌고 보건장관을 사임한 스트리팅 씨가 당대표 선거에 의욕을 나타냈었지만 22일 버넘 씨를 지지하며 자신은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여러 미디어는 버넘 씨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빼내는 작업을 위해 22일부터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 주변에 비산해 있는 대량의 잔해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는 원전 사고가 발생해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모두 392개의 핵연료가 남아있어 도쿄전력은 트러블 등에 의해 냉각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부지 내에 있는 보다 냉각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로 옮길 계획입니다. 1호기의 연료 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내기 위해서는 원전 사고의 수소 폭발로 연료 저장 수조가 있는 최상층의 플로어에 비산해 있는 잔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도쿄전력에 따르면 22일 오후부터 작업원이 현장에 새로 설치된 크레인 등을 원격으로 조작해 제거

0: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거 작업 중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경보가 울릴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며 방사성 물질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해 최상층에 살수할 계획입니다. 1호기의 최상층에는 약 1200톤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쿄전력은 제거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도부터 1호기의 연료저장 수조에서 핵연료를 빼낼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4호기는 2014년, 3호기는 2021년까지 연료저장 수조에서 빼내는 작업이 끝났고 2호기에서는 6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DNA 감정을 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양국이 각각 유골의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을 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희생됐으며 지금까지 시민단체 조사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골에 대해 일한 양국 정부는 지난달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감정한 뒤 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DNA 감정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의 담당자가 이달 일본을 방문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유골에서 샘플을 채취한 것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샘플을 가지고 귀국했으며 앞으로 일한 양국이 각각 DNA 감정을 실시해 유족의 DNA형과 대조함으로써 신원을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실시해온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한 양국 정부는 모두 80명 이상의 희생자 유족의 DNA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하이.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5: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6: 日本은
0: 일본이고요.
6: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6: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6: 旅行する.의
0: 태형은
6: 旅行して.
0: 여기에
6: います.를
0: 붙이면
6: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6: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6: 紹介する.의
0: 태형.
6: 紹介して.
0: 에
6: います.를
0: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7: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6: 旅行은
0: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7: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6: はい.는
0: 네.
6: あちこち.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旅行しています.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보시죠. 일본어는
6: 니혼고, 니혼고입니다.
0: 공부하다는
6: 벤쿄스르,
0: 태형은
6: 벤쿄시데, 벤쿄시데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6: 仕事, 仕事.
0: 하다는
6: する,
0: 태형은
6: して,
0: して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1: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6: 히토츠,
1: 둘,
6: 후타츠,
1: 셋,
6: 미츠,
1: 넷,
6: 요츠,
1: 다섯,
6: 이츠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1つ 2つ 3つ 4つ 5つ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6: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6: 오소바 2つ お願いし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そば3つお願いします。
5: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5: お待たせしました。
8: 食いしん坊 카이토니 오마카세.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1: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 있죠.
0: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1: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0: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